0: 前唔系我嘅屋企，我有一妻，有一女。啊，梅姐，小花，
1: 快啲啦，叶梅啊，嚟啦嚟啦，
0: 梅姐，
2: 小花，
3: 阿爹，阿爹，
0: 无数三哥，
1: 梅姐，
3: 阿爹，
1: 小花。我而家乜嘢都記得清楚，我記得翻曬。我對你唔住咧，
0: 我唔會怪你嘅。
1: 你唔使再講，你就係我嘅凡妻，小伯，阿爹錫你。
4: 阿少爺，而家我見你哋一家團聚，我安樂曬咯。
0: 相公，你同你表妹嘅婚事唔知點樣打算咧？
1: 你唔使擔心嘅，表妹又未同我成婚噶，我翻去對阿媽講。阿媽一定會原諒我嘅，
4: 咁快啲翻嚟見夫人先啦。